이번 시 이내 매월에 기 때문에 스맹가 여야 보라이 대화노와 다이타 바라 그야고 과가니까나 꽈 같이기로이 아유 아 라모니 이때란 내 매월이야 다배워 때다이 매가 여야로 보라인 토끼나 게 대화노와 다이라고나 매가 따로인 노 농어라이 다이엔 농어로니 매당 농어로건 나배마워 때베때베 게맨들로니 가리기농어로건 바나니 기리베스 아예레 엔드다이 요 마와 때라인 아 나가 다배워 때다이

매월이 매니 바나 아니 길이 봐서 아이가 이런 거 롱을 보게 놓으라 롱롱 나베 마요 롱롱 데베데베기 어롱롱 나베 나나베 아께나 말해 가키나 코임